0: 오브 다자
1: 오브 초퍼
0: 말송카
1: 뽀뽀
0: 녀송
1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디오 네이 브라티타이
1: 판사마이 취약 들다이 레오 퍼